뛰었는데. 이제 부푼 놈을 행사하고. 이제 부푼 놈은 잘라보내라, 와일. 대부 풀룸 와지라고 우르는 거 다니선 이제 대부 수 와지라고 우르는 거 다 그럼 우르선 돈 알아 우슈퍼 타기 빌리 태필을 듬길 섬나 세키 헤어 툰 헤어 툰 미나리 gallo e joni ina heeli kala kono foto welde min waɗama ɗo e jonde nde a seedeji no goodi ha heewi sanne tawin kadi so haalama janggo yidde ala so addarake yontuma cuuduɗa jungumaɗo ñama ngo kuccuɗa e bandiraɓe maɓe mbiɗa wodanima goni fuɗ yiɗi andudema nde wonde andudema ne waɗi ɓural e bandiraɓe ma ene waɗi ɓural e sillaɓe ma ene waɗi ɓural anima ndirno e kuréji ma jiitaɗi fayida haala joɗana jonde nde ko farmar yiide